0: east. White flag means surrender.
1: Really? Shall we begin?
2: 我们可以开始了。
3: 제2랑 토의 내용 협상을 좀. 나의 총사령관 김일성 장군과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 팽덕희 장군은 이규유 장군과의 담판을 찬성하고 나를 조선인민군을 대표하여 이번 협상에 참가시켰다. 유엔 주재 소련 대표 마리케 씨는 6월 23일 교전 쌍방은 휴전과 휴전을 담판하여 군대를 38선으로부터 철수시켜야 한다는 방침을 우리는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제기했다. 그래서 나는 조선인민군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은 건의를 제기한다. 첫째, 포상협약에 기초하여 쌍방은 동시에 일체 적대적 군사행동을 중지하며 이에 대한 명령을 내린다. 둘째, 38선을 군사봉계선으로 정하고 쌍방의 무장부대는 동시에 38선에서 10km 떨어진 곳에서 철수하여야 한다. 셋째, 되도록 짧은 시일 내 모든 외국 군대를 철퇴시켜야 한다.
4: 我们认为朝鲜人民军的代表所提的三项建议应该成为朝鲜恢复和平的前提和基础，对此我们表示完全赞同，坚决支持。同时我们认为这三项建议应该成为我们会谈的出发点。
1: The three points in your proposal, we found them to be totally unacceptable. Your proposal for the withdrawal of all foreign forces from the Korean Peninsula is a political issue that we are not entitled to discuss here. On the other hand, we have written a 9-point proposal. Point number one, we need to agree on a unified agenda. Point number two, we need to reveal the location of the POW camps and recognize the authority of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to visit the camps.
5: 行于所当行，止于所不可不止。
6: 哎，好诗好字啊！啊，
7: 同志们，这句话出自苏轼，讲的是做文章的道理。总理用它来作为我们谈判工作的指导精神，太恰当不过了。谈判嘛，就是做文章，而且是国际大文章。我希望你们慢慢地品味这句话，在工作当中实践这句话。今天是我们第一次开会，我们这个谈判团队是秘密隐藏在幕后的，甚至于国内的高层中都有好多人不知道我们的存在，所以对外我们要称为服务小队。我就是李队长，乔冠华同志就是乔治导演。同志们，我们的任务是艰巨的，谈判代表在谈判桌上跟敌人打仗，我们在后方负责提供子弹，同时要摸到敌人的软肋，找到战胜敌人的办法。大家可不要轻敌啊，据我掌握的情报，美帝幕后团队更庞大，他们从美国

0: 기치께서 제안하신 의견은 논리적이지 못하고 반복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미국 측에서 제안한 9개 항목에 비춰 저희 쪽 제안이 더 논리적이고 맞는 제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 쪽 제2항 이 문제를 토론하기 전 선결 조건 및 기초입니다. 제2항 38선은 군사분계선으로 정하지 않은 제안이 휴전과 정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핵심 문제입니다. 제3항은 외국 군인들이 조선에서 철수하는 것만이 대한휴전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보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정전 후 포로에 관한 협상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큰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는 우리의 제안이었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주객전도 또는 핵심 문제를 회피하면 이 회담은 무용지물입니다.
1: General, we think that the agenda you proposed is totally different from ours. Our proposal essentially offers a practical solution. Yet yours only emphasizes political issue, like the withdrawal of all foreign forces from the Korean Peninsula. It is clear that you are deliberately impeding this negotiation. On the other hand,